0: 업그레이드 에어, 도쿄 어프로치 에어부산 112 리퀘스트 랩터 네디 원식대로 듀투 웨더.
1: 여부산 112
0: 리퀘스트 랩터 네디 원식대로 에어부산 112.
2: 굿모닝 도쿄 어프로치 시니어 51 패싱 웨더 167 디센딩 플라 레벨 150 바이 그립 위드 오스카.
1: 시니어
2: 21 도쿄 브로즈 모닝 남의 34 바이 테드 바이어스 1 탱고 라이버 클리어 드 바이어스
1: 1 탱고
2: 라이버
1: 익스펙트
2: 런에 34 라이트 컴업 시니어 21
1: 시니어 21 1박 24 라이버 시니어 21 테라메이 6 1 메이센 스피드 1 8 도넛 차그리다 안티르 8 EM
3: 18 journals until 8 EM Kelan 861.
1: Thank you, Kelan 861. Contact Narita Tower, 118635.
3: 118635, Kelan 861.
1: Sonora 297, Riding 180, Vesta 2 Temis, descend on maintain 9000.
4: Heading 180, descend maintain 9000, Sonora 297.
1: Eastern
5: Jet 601, Eastern Maintain 6000. Eastern Maintain 6000, Eastern Jet
1: 112, how many miles
0: do you need?
1: 10 miles,
0: Airbus 112. Confirm 10 miles? Affirm 10 miles, Airbus 112.
1: Okay, Roger. Report accept,
0: Roger. Roger, Airbus 112.

0: 그렇지. 에어부산 112 레디 포 라이터.
1: 에어부산 112 라이터 단라이 헤딩 250.
0: 단라이 헤딩 250 에어부산 112.
2: 저 프로시 대비 112 단라이 115 여러분. 브리스 대신단라이 169 스크롬에이션 53.
1: 대신 1101 도쿄 프로시 라메 34와 12S1 부산과 라이버.
2: 네, 테이프 라이트 클리어 디자인 잠 탱고 라이브 대신 원만드로
1: 에어부산 112 리즈모 나비게이션 리액터 데미 스페이스 와레스 룰루 라메 34 와이트 아프로치 메인텐 스피드 메인텐 프레젠 스피드
0: 다이렉트 테미스 클리어 LS 러네 34 라이프 줄러 어프로치 위중 메인텐 스피드 에어부산 112
3: Canton 411, establish 34 right.
1: Air Canton 411, thank you. Contact Narita Tower, 118.35.
3: 118.35, Air Canton 411.
1: Linea 221, Fly Heading 170, Vector 210, and Descender Maintain 9000.
4: Fly Heading 170, Descender Maintain 9000, Vector 210, Engineer 221.
1: 이스타제트 601, 이스나로 메인텐 5000. 버리시죠. 이스타제트 601, 베리파이, 이스나로 메인텐 5000.
5: 이스나로 메인텐 5000, 이스나로 601.
1: 소노라 297, 이스나로 메인텐 6000, 리듀스 스피드 210 knots.
6: 이스나로 메인텐 6000, 리듀스 스피드 210 knots, 또는 297.

0: 오렌지라이너 2 8 선택선 에리사 타워 1번 8 데스마르 2
1: 4-8 오렌지라이너 2 8
0: Orinipo 8518, declare directo Gina. Descend to DC 4000 by Gina. Clear for IRS, runway 34S approach.
1: Exo Gina, maintain 4000 to Gina. Clear for IRS, runway 34S approach. Orinipo 851.